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백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동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삼복철이 다가왔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쉽게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잃기 쉬운데요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삼복철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원기를 보충하는 다채로운 전통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삼복의 유래와 전통 보양식, 일상에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건강상식, 폭염을 이기기 좋은 영양식품까지 여름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복은 중국 고대 음양오행 사상에서 유래한 전통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 복은 더위에 눌려 엎드린다는 뜻인데 여름 강한 열기가 기세를 떨치고 갈서늘한 기운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은 이 시기를 더위와 겨루는 시간으로 여겨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삼복과 관련된 오랜 속설도 전해 내려오는데 삼복 더위에 건강을 잃으면 가을 내내 고생한다. 복날에는 더위에 지친 몸을 꼭 보양해야 한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또 복날 땀을 흘리면 멈석탁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민간 믿음도 있죠. 과학적으로 땀을 흘린다고 몸속 독소가 한꺼번에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삼복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체력 저하, 식욕 부진, 탈수 증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을 꾸준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무작정 차가운 음식만 찾기보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재료로 기력을 보충하는 현명한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양식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알맞게 적당량을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삼복철 건강관리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믿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삼복철 기간 흔히 빠지기 쉬운 네 가지 건강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1. 녹두탕은 많이 마실수록 더위를 잘 식혀준다. 녹두탕은 청열 효과가 있어 여름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비장과 위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배가 자꾸 더부룩하거나 설사 증상이 잦은 분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인식 2. 더위만 조심하면 차가운 기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무더위를 식히려고 차가운 음료나 얼음 음식을 지나치게 찾는 분들이 많은데 냉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또 땀을 흘린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3.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운동하면 내열성이 길러진다. 여름 야외 운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년층은 한낮 격한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젊은 사람들도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인식 4. 복날에는 무조건 이열치열이 정답이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이 생강대추차, 양고기탕 등 온열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상초열이 올라 두통, 입안건조 같은 불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땀까지 많이 흘리면 심계항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열치열 보양법은 몸이 허약한 분들에게만 적합한 방식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는 것보다 식단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탈수 예방과 체온 조절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영국 유명 일간지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폭염시 적절한 식사는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일상활동 에너지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에 더위를 극복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수분 풍부한 채소, 과일로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급속히 부족해집니다. 물만 마시는 것보다 수분 함량 높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탈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인체가 섭취하는 수분의 약 20%는 음식을 통해 채워집니다. 대표적인 고수분 식품으로는 오이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오이는 약 96%, 토마토는 약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도, 수박, 딸기, 오렌지, 각종 베리류, 버섯도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영양사는 오이, 토마토, 포도, 루꼴라, 퀴노아, 흰 강낭콩, 민트를 넣은 샐러드에 레몬즙,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약간의 소금으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 그릇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한 끼입니다. 둘째, 전해질은 자연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흘릴 때 수분 외에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전해질이 함께 배출됩니다. 전해질은 체내 수분 균형을 잡고 신경, 근육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해질 음료나 분말 제품이 인기지만 전문가는 가급적 천연식품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공 제품과 달리 자연식품에는 전해질 외에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코넛 워터는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을 보루 담은 대표 천연 전해질 음료입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각종 콩류에는 칼슘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구르트나 캐피어에 약간의 물과 소금을 섞어 마시는 음료도 장 건강과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수박 녹차로 자외선 피부 손상을 완화합니다. 폭염에는 체내 관리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박에 다량 함유된 라이코펜이 자외선 노출로 생성되는 유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 속 폴리페놀 성분도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식품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거운 조리 음식 대신 간편한 냉식을 권장합니다. 무더운 날 집에서 오븐, 가스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면 실내 온도까지 높아져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별도의 뜨거운 조리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차가운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퀴노아, 참치통조림, 두부에 오이, 토마토, 잎채소를 곁들인 영양 균형이 맞는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아티초크, 비트 같은 냉장 보관 가능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민트차 매운 음식으로 체온을 조절해야 합니다. 민트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은 입안의 냉각 수용재를 자극해 실제 기온보다 시원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생민트를 우린 차를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갈증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의외로 따뜻한 차나 매운 음식도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음료나 고추 속 캡사이신 성분이 땀 분비를 촉진해 체내 열기를 자연스럽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짠 음식, 단 탄산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 폭염 기간 초가공 식품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칩, 패스트푸드처럼 나트륨 함량은 높고 수분은 부족한 음식은 탈수 증세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체내 열을 많이 발생시켜 더위를 심하게 체감하게 만듭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소량씩 여러 차례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 음료나 달콤한 시럽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오히려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합니다. 시원한 간식이 당길 때는 과일과 요구르트, 캐피어를 함께 갈아 얼린 홈메이드 스무디를 대체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 예사는 삼복철의 유래, 삼복철 생활 속 흔한 네 가지 건강 오해, 폭염을 극복하기 좋은 수분 영양 보충식품까지 고온 다습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건강관리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삼복철은 단순한 무더위 기간이 아니라 선조들의 오랜 건강 생활 지혜가 담긴 소중한 전통 문화입니다. 보양식을 무분별하게 과식하거나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찾기보다 본인 체질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을 기본으로 삼고 안전하고 건강한 삼복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백세시대 백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6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